0: 가족들은 이케아, 미트볼, 그리고 지역 민속 음악을 사랑합니다. 카약 그룹을 주목해주세요. 이 친구들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.
1: Playing the best in new hits. Jam 24 Radio.
2: Let's get the party started. See you at the bar, you was hardly talking. That's when I knew that your heart was scarring. Friends to lovers need a part to star in. Like, wait, babe,

0: 카야크들은 이케아, 미트볼, 그리고 지역 민속 음악을 사랑합니다. 카약 그룹을 주목해주세요. 이 친구들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.
1: 24. Jam is also my jam.
2: Jam? I love jam.
3: 24.
4: Radio.
5: Enjoy the jam.
6: Mm.
7: New hits.